0: 아래 쪽! 난, 스톱을 알아야 돼, 뭐라고.
1: 스톱을 알아야지! 미안도야! 야, 너 왜 이렇게 냐뽀!
0: 디스라이크 라민 야마.
1: 소파 고야 그라 끝나.
0: 저블록 아무 아빠는 너.
1: 야 Allah 이기 렘모 이기야.
0: 오라 오라 오라 먹으래. 탄안구 양 탄안.
1: 니니 걔는 다 줄로 아예.
0: 탄안 생기 양.
1: 오빠 이기 양.
0: 이기 간 디노 랑 타올모. 에미 브리치야 양. 나비 아들 가방 줄게 양.
1: apa tuh yang gue mikir kui?
0: Aku pengen gue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 daerah tahu yang.
0: Moga-moga ada yang luar negeri ya bagi ya sugi terus yang luar negeri ya.
1: Amin.
0: Amin. Jauh kelilingnya. Happy visit.